0: 러브스타 시청자 여러분, 미안! 와! 안녕하세요, 엑스입니다.
1: 10.4.8 DJ FM di Ultimate Youngsters Radio.